심을 전해 2000 feet. Oh yeah yeah yeah. 우리 심을 전해 2000 feet. Yeah. 이 심의 전생에 이 심의 전에 두던지 Let's go, hallelujah. 이 심의 전에 두던지 We